나를 빙심이 제주범보다 이제 아 소개팅 날 purified totally illuminate oneself purified all the defilements 이렇게 하나 all the wrong concepts

대개제 가자마다 주는 데로 산다마다 주의 대개제 소마다 주는 데에 취해 나는 데에 민제라 대지다 소마제 대개제 소마다 좀 내는 데에 산다마다 주는 데에 취해 나는 데에 라바조 취해 나는 데에 민시라 예파르르 침바 제자 대대 대하다라 소마제 대제제시나 아조 대제샤바에 시라 예파르르 침바 강소마대 예파르르 침바는 위치 대대 나시 대파르르 침바 제자 오라브주 대진세 대제샤베 송베 최대 강연이 냐마라브주 제소 아좀 내는 데 대제샤베 강송베 최대 아야마지야라도 좀 된 대제가 자바로 조대진님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 좀 전개도